0: Welcome back, everybody. We just listened to Summer by Calvin Harris. This is Weekly Review, where we look into and discuss the programs that went on air at BEFM, and we talk about your feedback on our shows. Here is the lineup for today. First, we've got BEFM This Week with Janice, and today we're going to cover All-Star English, For My Busan, and Busan Worldwide. Then I will be back with Inside BEFM to cover Busan Roundtable on For My Busan. I'll be back with BEFM This Week with Janice. How did you like the programs on BEFM This Week? Now it's time to comment on these segments and listen to your opinions. This is BEFM This Week Part 1, and our broadcasting evaluator Janice is here in the studio with me to share all these stories with you.
1: Howdy, howdy, howdy.
0: Welcome back.
1: Hello.
0: Did you have a good week?
1: Yes, I did.
0: Okay, that's good. I had a very busy week again.
1: I was sarcastic, but yes.
0: Mm-hmm. Yeah.
1: It's summer.
0: Yes.
1: Busy.
0: Mm-hmm.
1: Too many festivals right now.
0: Lots of stuff going on, yes.
1: Yes.
0: So many things.
1: Mm-hmm.
0: All right, if you don't know, listeners, Janice is the official evaluator for BEFM. Her job is to listen to our programs throughout the week and then collect all the feedback, the comments, the suggestions, and the criticism we've received from listeners, which we discuss here. We're going to start today by listening to a clip from All-Star English with DJ Minsoo.
2: Fun, healthy, and worry-free. 그래서 오늘 All-Star English 안전한 여름나기 특집을 위해 여름철 바다 안전을 책임지고 계신 남해 지방 해양 경찰청 김중형 경사님을 모셨습니다. 경사님 안녕하십니까?
3: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세요. 남해 지방 해양 경찰청 구조 안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준영 경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4: 멋있다. 나도 제복 입고 싶어.
2: 혹시 부기 사이즈 유니폼 있습니까?
3: 부기
4: 텐덱스라지요.
3: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네, 부기는 항상 제작입니다. 자, welcome to our very special guest. 그리고 우리 부스타분들, if there's anything that you'd like to ask the 해양경찰, right? Okay, Maritime Police, send us your questions.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 김준형 경사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요, 뭐든 보내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경사님?
3: 아, 그럼요.
2: 네, 네. 이거 뭐 경사님한테 먼저 오케이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if you have any curiosity, any questions for our special guest on the topic of his job as well as maritime and beach safety, please send your questions. #9050 shop 9050. You can send your questions to Katok or Nutube. Yes, he will try to take as many questions as he can. But I am going to ask the first question.
4: Oh?
2: So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사님.
4: 먼저.
2: Now I imagine this is one of your busiest seasons. 여름이면 가장 바쁘실 것 같은데요. So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e work that you do. 해양 경찰은 대체로 어떤 일을 합니까?
3: 네, 대표적으로 이제 해양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철인 만큼 지금 바닷가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 아, 아니 이제 8월이잖아요. 이 8월 바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오.
3: 네, 피서철인 만큼 바닷가 익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주로 물놀이 활동 중에 이안류나 너울성 파도로 익수 사고가 많지만 요즘 들어 바다에 해파리가 많이 등장하면서 해파리 쏘임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4: 진짜 엄청 따갑단 말이에요, 그거.
2: 거기 네. 부기가 큰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기 해파리 맛있어 하잖아요.
4: 해파리 아니야, 민수. 그냥 먹으면 그렇고 네. 저기 겨자랑 잘 묻혀가지고 네네네. 해파리 냉채 정도는 맛있거든.
2: 그쵸, 그쵸.
4: 근데 날 것은 회가 맛있고 냉채는 해파리는 별로야.
2: 알겠습니다.
4: 네,
2: 뜨거운 거 안 먹구나. 네.
4: 물 좀 갖다 줄까요?
2: 아니요, 저는 해파리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4: 아, 그래요?
2: 알겠습니다.
4: 네. 아니 방금 경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8월이 해파리 쏘미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계절이잖아요.
3: 네.
4: 만약에 해파리들 쏘이고 나면은 제일 먼저 어떤 거 해야 되나? 이렇게 입으로 쭉쭉 빨아가지고 그 독을 빼내야 되나?
3: 그러시.

0: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와나 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영어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0: So craft beer.
1: Ooh,
0: 요즘 많이 들리죠.
1: 그렇죠. Like on tap craft beer, 수제 맥주라고 합니다. So something that doesn't come from a large corporation, 양조장에서 만드는 craft beer. I like this word too. Craftsmanship. 뭔가 이게 붙어 제품에 이게 붙어 있으면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0: Yes.
1: 그쵸? Maybe it'll be expensive.
0: A little fancier, maybe.
1: Craftman. 그 craft를 만드는 사람의 정신, 즉 장인 정신, 뭔가 예술혼을 뜻하죠.
0: 맞습니다. 또 craft가 동사로 쓰이면요, if we craft something. 뭔가를 그냥 만든 것 같지가 않고 아주 정성스럽게.
1: 그렇죠. 수공예품을 만드는 것처럼 단순히 예술이 아니라도 you craft, so like you crafted the script.
0: Right? 그건 좀 더 세심하게 작성했다도 되고요. Or the artist crafted the bowl by hand. 예술가가 이제 그릇을 손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All right, before we move on, let's listen to the news clip one more time.
2: The 2026 Busan International Buddhist Expo opens today at BEXCO and will run for 4 days. Marking its third year, the expo will feature a variety of programs, including traditional arts and temple cuisine, centered around content that reinterprets the Heart Sutra in a modern way.
0: Wow, time flies. Already time to, finish our segment. So let's review the expressions from today. 네, 돈이나 자원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한 지역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흐름을 outflow라고 하고요. The opposite would be inflow.
1: That's right. So encourage, 여기서는 encourage입니다. 격려하다, 용기를 주다. 저희가 커버하지 않았지만, can I throw the opposite? Discourage.
0: Okay? Oh,
1: 기세를
0: right.
1: 꺾다라는 뜻도 있죠. Encourage, discourage.
0: 맞습니다. 네, 전통적인이라는 표현은 traditional이고 반면에 좀 이렇게 전통이 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상적인 좀 더 현대에 있어서 표현하는 거는 conventional이라고 합니다.
1: And finally, we had craft, 공예나 수공예품, 기술이란 뜻이었는데요. Can I add one more? I'm just gonna keep adding.
0: Let's
1: crafty.
0: Do it.
1: 형용사로 crafty.
0: Yes.
1: 교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0: Uh-huh.
1: 하지만 손재주가 좋다.
0: 맞아요.
1: So are you crafty?
0: I used to be. But now, I mean, I'm kind of out of practice. So 뭔가 이 표현 뭔가 oh, if you're crafty, 뭔가 뚝딱뚝딱 뭘 잘 만들고 좀 a little artistic.
1: 금손이라고 하죠. So crafty. I mean, it depends. Yeah. I used to be good at doing things with my hands.
0: I sometimes really miss just like cutting paper with scissors.
1: Right.
0: Yeah.
1: You know, I think maybe this weekend, it's still kind of hot. We stay home, read Anne of Green Gables or watch Parent Trap.
0: Yeah.
1: And then, I don't know, fold some paper, cut some paper.
0: Or like, you know, beading. I'm really into beading
1: these days.
0: So
1: let's think about that. Rewinders, let me know your favorite like arts and craft project. 내가 손으로 이렇게 뚝딱뚝딱 어떤 거 하는 거 좋아한다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0: All right. Well, let's go out with this song. This is Red Velvet with Hawaii. And everyone have a wonderful week. Bye-bye.

0: Expert Insights.
1: Expert Insights. 네, 최근의 주요 이슈들과 관련 영어 표현들 모닝 웨이브 부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배워보는 Expert Insights 시간입니다. 네, 초고령화 사회인 한국. 이제 개개인 또 사회적으로 잘 나이 들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하지만 한국의 노인 중에 40%가 상대적인 빈곤에 있고 또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치의 의미 또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계획하고 전체적인 인구 이슈를 계획해야 할지 전문가와 알아보겠습니다. So the expert was Dr. Richard Jackson who heads the Global Aging Institute. So first let's get to this topic. Why are we aging? But also becoming more impoverished. Let's take a listen.
2: The country goes through the extremely rapid development that South Korea did. It's the young that benefit most from economic growth. They have the education and the skills to participate in the growth sectors of the economy. Mm-hmm. The old get left behind, perhaps even become marginalized.
3: Yes.
2: And I think there are two specific developments which have reinforced this trend. One is that the national pension system, the NPS, was only put in place in 1988. So if you just do some simple arithmetic, you know, there's no one really under the age of 65 who's contributed to the system for a full career.
3: Okay.
2: So benefits are still relatively low. The system's maturing. And, of course, because of the large informal sector, many of today's elderly, especially age 75 and over, never contributed to it at all. At the same time, so that's the first development. The second is the collapse of informal family support networks for the elderly, that only 10% of South Koreans think that the family should be mainly responsible for caring for the elderly. Right? So there goes the Confucian, right, ethic of filial piety.
1: 네, 전문가에 따르면 국가가 빠르게 발달할 때 이 대부분의 혜택은 젊은 층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반면에 노년층은 뒤처지거나 취약계층이 될 위험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한국의 상황은 정확히 두 가지 이유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국가의 연금 제도가 1988년에야 도입됐으므로 현재 61세 이하의 사람들 중 아무도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우리가 소위 연금을 부었다고 하죠. 이 연금에 돈을 낸 경우가 없다라고 하네요. 또 두 번째는 조금 더 문화적인 이유인데요. 이제 한국의 전통이었던 자식이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 이런 문화가 붕괴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서베이에 따르면 10%만의 한국인들이 이제 가족이 돌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So that is an interesting change for certain. So we heard this expression, gets left behind. So in the example, in the interview, he said the elderly tends to get

0: left behind. 뒤처지거나 남겨지다 라는 뜻이죠. You know, in the U.S. during the Bush era, when I was a kid, he had this education policy called No Child Left Behind. 즉, 뒤처지는, 학습에서 뒤처지는 학생들이 아무도 없게 해야 된다. So, gets left behind. How about this? In the film, the Home Alone series, Kevin got left behind every single Christmas. 이렇게 정말 집에 남겨지고, 뉴욕에 남겨지는 이야기도 gets left behind 라고 할 수 있죠. Another interesting expression, there goes something. 자, 이게 끝났다 혹은 우리가 소위 약간 날이 샜다라고 뭔가가 끝났다라는 표현으로 쓰이는데요. So the professor said, there goes the Confucian filial duties. Okay, that was a mouthful. Confucian, 유교의 filial duties, 이 효 사상이 이제 없어졌다, 끝났다라고 합니다. 약간 조금 자조적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The baby's crying, there goes the quiet time. 이제 조용한 시간은 끝났다. 뭔가 maybe your boss calls you on a weekend. Oh no, there goes your weekend. 이제 내 주말이 끝났다. Okay, so now we're gonna broaden the perspective to the general population issue. 네, 이제 전반적인 한국의 인구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1: First of all, the low birth rate is the single biggest problem that South Korea faces. At a 0.7 fertility rate, you have various short-term and medium-term ways to address the aging challenge.
2: Right.
1: But in the end, your country disappears. But population policy is not the answer. The government is already throwing in increasingly large amounts of money at subsidized daycare, at maternity leave, tax breaks for families with children, and so on down the list. None of this has made any difference, and none of this will make any difference unless and until the family and workplace cultures change. Now, here I'm going to, you know, perhaps not please some of the younger male listeners in your audience, but South Korea is positively schizophrenic about the role of women. If I'm not mistaken, it has the highest female college graduation rate in the world.
2: Right.
1: Yet it makes no accommodation for a dual role for women as mothers and as professionals. So increasingly, you know, marriage and children is a zero-sum game.
0: 네, 한국의 인구 문제, 고령화가 있다면 당연히 다른 면에는 저출산이 있죠. 전문가는 저출산이 한국의 가장 큰 인구 문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정부의 인구 정책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족과 직장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또 젊은 남성들과 여성들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여성의 대학 졸업률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여성이 엄마이자 직장인으로 이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로 합계임이 돼버리는 상황에 도달했다라고 했습니다. So that is, it's a fascinating take. It's a very realistic take. So this term, a zero-sum game. 네, 말 그대로 영 합 게임이죠. 혹은 그냥 제로섬 게임이라고도 하는데요. 결국 0, 합쳐지는 게 0이 돼야 된다. 즉 누군가 이기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는 져야 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So we can say, you know, this became becoming mother or a worker became a zero-sum game. What does it mean? 둘 다 할 수 없는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 하는 그런 표현이죠. And by the way, this is a good term. Sum, S-U-M, 즉 합친 수. 됩니다. So there's a saying, you know, something is greater than the sum of its parts. 그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의미의 표현인데요. 뭔가 sum of its parts, 부분 부분을 모아놓으면 결과물이 더 나아질 수 있다. And then final term for this story, subsidize. S-U-B-S-I-D-I-Z-E. Subsidize.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보조금을 주다. 그렇다면 정부의 보조금은 subsidy라고 부릅니다. So the professor said the government is already throwing money at subsidized daycare. 네, 이렇게 어린이집을 보조금을 주거나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So population, as many people as there are, it is as complicated as the number of the people there are. But we are really, truly declining, so it is time to make perhaps these cultural changes. All right, let's move on to pop culture this time. 조금 더 가벼운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지난주

BTS 멤버들이 올해는 미국의 주요 음악 시상식인 그래미에 출품을 하지 않겠다라는 보이콧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건 아마 올해 아시아 팝 부분이 신설된 것을 겨냥한 듯한 보이콧인데요. 이 북미 또 백인 위주의 선

0: And they mean exactly what they say, that music should be universal. It should be something that connects people across difference. But I think this also is a way to indirectly address the years of delegitimation at the Grammys. They're maybe saying in a way that they don't need the external validation anymore. I was going to say your other question about what this signifies for the global music industry.
1: Right.
0: I think this is a little bit of a cheeky response, but I would also say I don't think there is a global music industry. I think the Grammys and the VMAs, they fancy themselves as one, but they're not really.
2: 네, BTS의 그래미 보이콧 선언은 상상을 뛰어넘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었는데요. 그들의 직접적인 메시지는 음악은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들을 이어줘야 한다. 하지만 수년 동안 그래미가 BTS의 소위 벽을 친 것을 겨냥한 발언이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BTS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는 외부의 인정은 필요 없다. 또 전문가가 이 전체적인 음악 업계에 대해서요. 사실상 소위 글로벌 음악 업계는 없다라는 평을 내놓았습니다. 자, 미국의 매체들인 그래미나 VMA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글로벌 음악 업계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So it's a, that's interesting. All right, I'm going to jump down to the terms now. Validation, V-A-L-I-D-A-T-I-O-N, validation. 자, 확인이나 비준이라는 공식적인 그런 절차죠. 하지만 뭔가 누가 나를 인정해 줄 때 혹은 유효하다 얘기할 때 validation이라고도 쓰입니다. So, officially, you need validation from the government on this document. 그렇다면 이 서류에 정부 도장이 쾅 찍혀야 된다. 공식적인 인정이나 확인을 얘기하지만 people seek validation from others. 그렇다면 여기서는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So BTS maybe doesn't need external validation. 이 외부나 시상식에 인정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되죠. Fancy, 화려한이라는 형용사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사로 쓰일 때는 무엇인가를 원하다, 끌리다 혹은 어떻다고 믿다라는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So the professor said the Grammys and the VMAs fancy themselves as the global music industry. 자, BMA와 그래미는 본인들이 이 글로벌 음악 업계를 대표한다고 믿고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이라고 됩니다. In a very British expression, fancy a cup of tea라는 표현 가끔씩 maybe a little bit better 가끔씩 영화에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때는 would you like to 원하세요? Would you like a cup of tea? Okay. Bigger picture. So what does this mean for their fans, the ARMY and K-pop? Let's take a listen.
0: One thing that I don't know that people in South Korea at least may be aware of is that in many places in the West, and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saying that you're a K-pop fan, liking BTS is still something that is fairly marginalized.
1: Right.
0: BTS has mainstream awareness, but it doesn't really have mainstream acceptance. And so I think this is also a signal to fans themselves that they shouldn't try to seek out that mainstream acceptance, that we are good enough on our own. And I think that was a powerful signal to send to them. For people in the industry, I think that for a lot of Black artists, Latin artists, that they felt similarly, that the Grammys have been marginalizing, that they're keeping them out from the major awards, and this resonates with them as something that's consistent with the history of the award.
2: 네, 아직 미국에서는 BTS나 K-pop을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게 비주류라고 합니다. 자, 이 차이점, mainstream, 주류에게 인식을, 즉 알려져는 있지만 인정은 아직 못 받고 있는 게 전체적인 문화적 분위기다라는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BTS의 이번 메시지는 팬들에게도 우리는 더 이상 이 인정을 갈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또한 BTS나 K-POP뿐만이 아니라 다른 비주류, 흑인이나 라틴 음악가들도 이런 비슷한 현상을 느끼는데요. 참고로 인터뷰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올해 그래미에는 R&B 그리고 라틴 음악의 카테고리도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래미의 역사를 반영했을 때 메시지가 울림을 주는 이유라는 전문가의 평가였습니다. So yeah, it is really hard to break into the mainstream. 자, stream이 뭔가 강이나 큰 물줄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 주요 물줄기, mainstream, 주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류의 반대, alternative, 저 대안책, alternative, underground, we say that a lot, underground rock. Fringe, fringe. Fringe가 뭔가 이 솔 같은 의미거든요. 옷에 있는 솔이지만 fringe 즉 바깥쪽에 있는 혹은 niche, 틈새라고 하죠. Like niche

News recap and English expressions to kickstart your Saturday morning. Haley's News Rewind. Welcome back, everyone. You're listening to News Rewind on BFM 90.5. This is your host, Haley. Let's review what we've learned. So, if you get left behind, 뒤처지거나 남겨지다라는 뜻이었죠. There goes your weekend. 뭔가가 끝났다. 소위 날 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Zero-sum game. 자, sum이 합친 수였고요. Zero-sum game은 말 그대로 zero-sum game. One or the other. 한 명이 이기면 한 명은 지게 되는 subsidize, 보조금을 주다. Validation, 확인이나 남의 인정.

0: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6: 11:00 o'clock.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Time for the Water Activities Safety Quiz Show with me, Mike.
6: And me, Jesse.
5: Now, here is the question. On safely enjoying water activities, listen carefully and guess the right answer.
6: Okay.
5: From the following water safety measures, guess which one is correct. Number one, always warm up before swimming or going in the water. Number two, enter the water slowly and wear a life jacket. Number three, never go beyond the designated swimming area. Number four, call 119 or a lifeguard on duty if you witness drowning.
7: 뭐지?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것 같은데.
5: Time is running out.
6: The answer is all of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2:00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Here are some safety guidelin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6: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please keep ventilation windows open where the outdoor unit is stored and to regularly check for any damage to the wiring.
7: Do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4:00

0: Some stories never get old. No matter how much time passes, they stay with us forever. One of those stories is our first love. Have you ever been in love for the first time? Today, let's take a trip back to those beautiful days and remember our first love together. And we have our One Summer Night segment, and I'm joined by one of my favorite people in the whole wide world. Hi!
1: Hello, Angie!
0: Yoon-ji!
1: Woohoo! This is our chat!
0: Yes!
1: Hello, listener!
0: Bluetooth high five!
1: Hello, high five!
0: How are we doing?
1: I'm doing great!
0: Lovely! Oh,
1: she's like the beautiful DJ here, right?
0: Who's this beautiful girl?
1: Oh my god.
0: Oh my goodness.
1: You're like 쿵짝 쿵짝, 그죠?
0: 쿵짝 쿵짝.
1: Oh, 맞아요. 다들 친절해.
0: 네. Oh, it's so lovely to see you.
1: I know, it's so lovely to see you. How are you doing?
0: I'm good. Yeah? I'm good. I'm surviving in the heat.
1: Yeah?
0: I'm out in the sun, tanning, doing my thing. Yeah. What about you? Are you tanning? Are you out at the beach?
1: No, I'm trying to like go underneath the sun.
0: Get under the umbrella.
1: Yeah, get under.
0: Today, you know, I heard that you brought some fun stories for us today.
1: Yes. In fact, yes. So today, I'm going to be you guys' storyteller, okay? And since it's the summer edition, it reminds you of your first love, right?
0: Who is that?
1: This is, you don't know him?
0: I don't.
1: He is Byun Woo-seok. And for YouTube listeners out there, you can see me holding up a chicken bag, actually.
0: Doesn't he advertise some kind of chicken?
1: Yes.
0: He does, hey.
1: Yeah.
0: I thought I recognized him.
1: Okay, now you know him.
0: So he's your first love?
1: No, just kidding.
0: Oh.
1: All right. I just brought that in, okay. But what about for you, Ange?
0: Wow, my first love. Mm-hmm. Oh, it was Johnny Depp.
1: What? Not your husband? Oh, sorry.
0: No. Johnny Depp.
1: Okay.
0: Sorry. Yeah, I was like 12 years old.
1: Oh.
0: I became obsessed with him.
1: Uh-huh.
0: Yeah. Yeah.
1: Wow.
0: I had a wall full of his pictures.
1: Mm-hmm.
0: That was me.
1: Wow.
0: Yeah.
1: Johnny Depp for you.
0: Yeah.
1: So, I mean, it may have been so long that some people can't even remember their first love anymore.
0: Absolutely.
1: But I think most people still remember them, right? So that's why we asked our listeners to send us their first love stories today.
0: Wow. And did a lot of people send their stories in, Yoon-ji?
1: Yes, they did. Ooh. So we have picked three of those many stories that you guys have shared with us. So should we get into the first story?
0: Yes, let's go. I'm so excited.
1: Yeah.
0: Let's hear.
1: Okay.
2: Hello. 저희 연애 이야기는 친구들만 대충 아는 비밀 아닌 비밀인데요. 라디오에 사연으로 보내려니 괜히 더 쑥스럽네요. 그래도 저희 이야기가 어딘가 드라마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이야기 같아서 용기 내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의 첫 만남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년 전 이맘때 제가 살던 하숙집에 새로운 남학생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갓 군대를 전역하고 2학기를 다니기 위해 들어온 학생이었죠. 당시 저는 휴학을 하고 고시 공부에만 매달리던 고시생이었습니다. 처음 같이 밥을 먹던 날 그가 먼저 싹싹하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네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뒤로는 식사 시간마다 가볍게 인사를 주고받는 딱 그 정도의 사이였어요. 하지만 저희가 첫눈에 반해서 바로 연애를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시생이었고 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연애는 서로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차 시험을 마친 뒤부터 지금 생각해보면 남자친구의 작전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매일 제가 있는 도서관에 와서 제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같이 밥 먹자 라고 하고 밤 산책을 가자고 하고 처음에는 원래 사람을 잘 챙기는 성격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날 도서관 사물함을 열었는데 웬 쪽지 하나가 들어있더라고요. 펼쳐보니 무려 보물찾기 지도였습니다. 지도가 알려주는 곳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다니며 진지하게 보물찾기를 했고 마지막에 도착한 곳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이 가득 담긴 보물 상자가 기다리고 있었던걸요. 그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 보통 정성이 아니구나. 그때부터는 그가 저를 좋아한다는 걸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데이트 끝에 그의 고백을 받았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힘들었던 수험생활 내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덕분에 저는 무사히 고시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직도 가끔 예상치 못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서 저를 웃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까운 시일 내에 각자의 자리를 조금 더 단단히 잡으면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하숙집에서 마주친 그 안녕하세요 인사가 이렇게 제 인생의 남편 후보를 만나는 시작이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에게 가장 큰 보물이 되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아! 혹시 남자친구가 이 사연을 듣고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Hey boyfriend! 남자친구야! 다음 보물찾기도 언제든 환영이야! 다만 이번에는 너무 어려운 코스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3: 와우, what an amazing love story. So they met three years ago at the same boarding house, and she was studying for a major civil service exam, and he had just returned to college after finishing his military service. At first, they only exchanged greetings, but after her exam, he started asking her to have meals with him and go for evening walks every day. The turning point came when she found a treasure hunt map inside her library locker. Following the map led her to a treasure chest filled with her favorite chocolates. I was deeply touched by the thought and effort he put into it, and that's when she began to open her heart to him. I love that. They soon became a couple, and today they still consider each other their greatest treasure. Oh my God. They're looking forward to getting married and enjoying their happy journey together. I love that. I love that so
1: yes,
3: much.
1: Yes, that's a heartwarming story.
3: That's, Perfect.

0: Perfect love story.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Okay.
1: Yes.
0: Right. I can't wait to hear the next one. Okay.
1: All right. So I guess, you know, finding that person, becoming your life partner, that's just incredible, right?
0: It's beautiful. It's a beautiful thing.
1: All right. So now we're going to move on to our next love story, shall we?
0: Oh, I'm so excited.
1: All right. And this one is from Park Deng Soo-nim.
2: Wonderful. 제 인생에서 가장 복이 터진 기분 좋은 일은 바로 제 나이 40살이던 때 우리 가족과 남편 친구 가족이 같이 떠난 해외여행이었지요. 저희는 2000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할 당시 스피드 시대에 맞추어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을 하는 바람에 여권을 만들 시간이 없어서 신혼여행으로 해외여행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15년 만에 해외여행을 가게 된 거죠. 후후. 신혼여행을 대신한 선물 같은 여행이라 생각하자며 남편이 갑자기
3: 우리 중국으로 한번 바람 쐬러 가자
2: 라고 말하더라고요. 부산 토박이인 저는 해외로 가려면 경비가 억수로 많이 들긴데 어쩌매 돈 걱정이 되네. 돈을 생각하니까 이리 심장이 후덜덜 떨리노 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3: 촌스럽구라. 돈 생각은 하지 마라. 내가 이 오빠야가 다 준비했다. 아이가 중국말이나 푸뜩 공부해라 알겠나?
2: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신랑을 잘 만나서 결혼 15년 만에 중국 바캉스도 떠나고 내가 늦복이 터졌는갑다 라고 했죠. 그리고 중국어 책을 사서 마르고 닳도록 외웠습니다. 니하오마 시에시에 니하오마 시에시에 인사말을 마르고 닳도록 외우다가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우리는 깃발을 들고 앞장선 가이드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감성 충만한 소녀가 되어 북경에 있는 인공호수인 용경협의 유람선 탑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한 남편이 저에게 손짓을 하더라고요.
3: 네, 버뜨기리 없나? 저번에 그 유행했던 영화 타이타닉 영화 알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그 누구고 그 케이트 윈슬렛 주인공 하던 거 그 제일 유명한 타이타닉 포즈 기억나제? 우리도 이제부터 영화 속 주인공처럼 분위기 한번 잡아보자이? 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아이고 주책스럽구로 야, 사람들도 많은데 라고 사양했죠.
2: 하지만 남편에게 이끌려 뱃머리로 갔고 드디어 저의 사랑을 영화 속의 한 장면으로 재현하게 되었습니다. 타이타닉 포즈를 맞추던 찰나 아이고 남편이 너무 분위기에 심취한 나머지 발을 헛디뎌서 거의 유람선 끝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순간 저는 크게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기에 여기 좀 보이소. 내 좀 살려주이소. 순간 벌떼처럼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남편의 얼굴은 홍당무가 되었죠. 여행 가이드는 사색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남편을 영차 영차 끌어당겼습니다.
3: 아이고 살았다.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억수로 고맙습니다.
2: 남편이 무사히 배 위로 올라오자 같이 유람선을 탄 여행객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핀잔을 줬죠.
1: 진짜 이게 무슨 일이고 타이타닉 주인공 재현하려다 이게 무슨 일이고 부끄러워가 남사 싫어봐가 여행 같이 못 다니겠다.
2: 그러자 우리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3: 저기요 내가 자기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오바를 했뿐네. 결혼 전에 프로포즈도 못하고 결혼해갖고 이번 기회 유람선에서 타이타닉 배우처럼 프로포즈 하려 했는데 큰일 날 뻔했네.
1: 내 욕심이 과했다. 미안하다 자기야. 앞으로 사랑 표현은 말로만 할게.
0: 오 마이 굿니스 왓 어 스토리 앤 땡큐 you need to look into voice acting, honestly.
2: Thank you.
0: So the most unforgettable trip of my life was my first overseas vacation with my husband, 15 years after we got married.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0: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 I was so busy this morning. I didn't even get to check my messages. I almost got hit.
6: Here comes the safety hero. Stop right there, Smombie. Put your phone away. Keep your head up. Look around.
5: What was I doing? Thank you. I'm finally free from being a smombie.
6: As you just heard, even a quick text could lead to a serious accident. This kind of behavior has a name, smombie, a word created by combining smartphone and zombie.
7: Walk with your head up and check your surroundings before you move. Let's build a safer traffic culture and keep our streets free from smombies.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8: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E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9: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0: 6:00

0: BEFN, your bridge to the world. BEFN,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0: 어른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 와나 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The time is now 7 o'clock.

0: Your best choice. BE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7: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너도 마저 잠드니 밤 백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불때르는 family에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쉿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겨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너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탄생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길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보트 느껴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Busan 영어 방송.
1: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2: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3: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1: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3: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1: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3: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1: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3: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1: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3: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1: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3: Refuse, reduce.
1: Reuse, recycle.
3: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4: A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5: 3:00 o'clock.

0: 입추. 어, Hàn Quốc thì nó là 입추.
1: 입추.
0: Và tuần sau thứ sáu là có biết 초복, 중복, 말복 là gì không? Thì là bắt đầu mùa hè, giữa mùa hè, cuối mùa hè.
1: Cuối mùa hè.
0: Ừ. Tuần sau thứ sáu là 말복 ở Hàn Quốc. Là cuối mùa hè đấy. Ừ. Thì 온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1: 오.
0: 네. 돈 사우 thứ sáu thì phải bắt buộc ăn 삼계탕 ở Hàn Quốc. 먹으려고 합니다. Nhưng mà 삼계탕 có nổi tiếng ở Việt Nam à, không? Ở Việt Nam không?
1: Ở Việt Nam thì không gọi là nổi tiếng nhưng mà những cái người nào mà liên quan quan tâm đến Hàn Quốc á thì cũng sẽ biết về 삼계탕. 삼계탕.
0: 삼계탕. 삼계탕. 저는 좋아해요.
1: 어, 그래요?
0: 그 hồi xưa mình nhỏ thì mình không có thích 삼계탕 nhiều á. 좀 나이 드니까요. 어, 좋아지네요.
1: 어.
0: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mình muốn hỏi많은 분들에게 이제 여름이 거의 또 끝나가는데 이미 해수욕장을 다녀오셨는지 아니면 해수욕장을 이미 뭐 아직 안 가셨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멘티 chưa 아직 해수욕을 안 즐겼어요.
1: Mình lại cũng chưa.
0: Nhưng mà người Việt Nam ấy thì ví dụ như là ở Hồ Chí Minh ấy, 만약에 해수욕장 간다고 하면 nổi tiếng nào ở đâu vậy?
1: Ví dụ như có thể kể đến như ở Nha Trang nè, ở miền Trung thì có Đà Nẵng nè.
0: Đà Nẵng.
1: Xong rồi vô trong một xíu thì có bãi biển Nha Trang nè, Khánh
0: Nha Trang.
1: Hòa. Hoặc là đi vào sâu ở bên trong nữa, chẳng hạn ra đảo Phú Quốc chẳng hạn.
0: Đảo Phú Quốc?
1: Ồ,
0: 들어봤어요. 되게 유명하잖아요.
1: Đúng rồi, chính xác. Giống như là một Jeju-do.
0: Jeju-do.
1: Hàn Quốc vậy đó.
0: Thì mình thì đi Vũng Tàu thôi. Vũng Tàu 가봤어요. 네, Vũng Tàu. 어렸을 때 가봤는데 mình thấy Vũng Tàu rất là đẹp nhá. Có nhiều hải sản rất là ngon.
1: Đúng rồi.
0: 네, 그래서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해수욕장에서 장비를 대여, 그러니까 빌리는 거. Và 안전수칙 확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Thì khi đi biển, bãi biển hả? 맞아요. 해수욕장.
1: 어, đi biển.
0: Biển, đi biển.
1: Đi biển.
0: Thì quan trọng nhất là ở Hàn Quốc thì phải mượn cái spot, cái 자리를 빌려야 돼요. Ở dưới cái dù to ấy.
1: Cái dù to.
0: Cái parasol. 이라고
1: parasol.
0: 부르는데, 네. Parasol 이 자리를 빌려야 되는 돈을 내야 되고요. Và có cái tube để chơi ấy, biết không? Cái tròn tròn mà vào trong ấy.
1: Biết rồi, biết rồi.
0: Kiểu phải mượn.
1: Đúng rồi, phải thuê, phải mượn.
0: Mượn. Ở Việt Nam thì bao nhiêu vậy?
1: Ở Việt Nam thì Mỹ Lệ không biết con số cụ thể nhưng mà chắc cũng tầm khoảng mấy chục. Tầm khoảng tùy theo bãi biển.
0: 그쵸, 그쵸.
1: Bãi biển mà nổi tiếng thì có thể là mắc hơn.
0: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해수욕장 에서 장비 대여 및 안전수칙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겁니다. 이번에도 회화를 두 개 가져와 봤는데 하나씩 읽고 해석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회화입니다. 튜브 하나랑 파라솔 하나 대여할 수 있나요?
1: 네, 튜브는 5,000원이고 파라솔은 10,000원입니다.
0: 하루 종일 대여인가요? 아니면 시간당 대여인가요?
1: 이 가격은 하루 종일 이용 기준입니다. 구명 조끼를 꼭 착용하시고 멀리 나가시면 안 됩니다.
0: 네, 방금 첫 번째 하루 알아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랑 그리고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A가 튜브 하나랑 파라솔 하나 대여할 수 있나요? 저 tôi thuê một chiếc phao bơi và một cái ô che nắng được không? 이라고 했어요. 저 tôi thuê, thuê가 이제 빌리다, 그렇죠? 저 tôi thuê, 빌릴 수 있냐 내가? 제가 빌릴 수 있겠나요? một chiếc phao bơi, 이게 phao bơi가 이제 튜브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제 bơi가 이제 수영을 하다라는 건데 found 이제 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면 뭐 말 그대로 튜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và một cái ô che nắng được không? 그렇죠. 오 che nắng, ô가 이제 우산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네. 근데 che nắng이니까 말 그대로 이제 햇빛을 가려주는 우산, 뭐 양산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파라솔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가 네, 튜브는 5,000원이고 파라솔은 10,000원입니다. 라고 했어요. 르가 phao bơi là 50,000원 còn ô che nắng là 10,000원 hả? 네, 튜브는 5,000원 phao bơi là 50,000원 còn ô che nắng là 10,000원 10,0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thực sự ấy, ở Hàn Quốc ấy, phao bơi là 50,000원 nhá. 네, 5,000원에 빌릴 수 있고 파라솔 ô che nắng là 10,000원 네, 한국에 오실 때 이 가격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하루 종일 대여인가요? 아니면 시간당 대여인가요? thuê cả ngày hay tính theo giờ vậy ạ? 라고 했어요. Ở đây, thuê 이게 뭐냐면 대여하다, 빌리다. 그렇죠? 여기서 cả ngày, 하루 종일 hay tính theo 여기서 tính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계산을 하는데 무엇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가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tính theo 무엇에 따라서 the way at 그렇죠. 시간당 시간에 따라서 계산을 한다. tính 이게 계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가 이 가격은 하루 종일 이용 기준입니다. 자나이 là dùng cả ngày 그렇죠. cả ngày 하루 종일 anh nhớ mặc áo phao và không bơi ra xa nhé. 그렇죠.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시고 멀리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구명조끼 mặc áo phao 그렇죠. áo phao phao가 뭐였죠? 안에 뭐 공기가 가득한 뜨는 그래서 여기서 구명조끼 구명조끼가 이제 뜨는 용도잖아요. 그리고 꼭 착용하시고 mặc áo 녀 mặc áo 여기서 녀가 뭐냐면 기억하다 또 있지만 반드시 좀 입어줬으면 좋겠다 단단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và không bơi ra xa nhé. không bơi bơi가 이제 수영을 하다인데 ra xa 멀리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고 꼭 멀리 나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회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A가 여기 구명조끼랑 수경도 대여해지나요?
1: 네, 구명조끼는 참청원이고 수경은 판매만 하고 있습니다.
0: 그럼 L 사이즈 구명조끼 하나 대여하고 수경 하나 사겠습니다.
1: 네, 총만 3,000원입니다. 빨간 깃발이 있는 구역으로는 수영해 가시면 안 됩니다.
0: 네, 두 번째 회화였는데요. 먼저 A가 여기 구명조끼랑 수경도 대여해 주나요? 라고 했거든요. 어레 꺼져 토의 알파오 và kính bơi không ạ? 그렇죠. 여기서 알파오는 배웠죠. 구명조끼. 그리고 토에는 빌리다. 근데 여기서 뒤에 깽벌 형말 그죠? 깽벌 이게 뭐냐면 깽 이게 안경입니다. 근데 버이는 이제 수영이죠. 그래서 합치면 수경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B가 네 구명조끼는 3,000원이고 수경은 판매만 하고 있습니다. 거야 알파오 라 방안 원 그죠? 알파오 라 방안 원 구명조끼는 3,000원이고 닝 깽벌 디 중도이지 반토야 네. 깽벌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수경이라고 했는데 대중도의 지반 도야 지반 이게 판매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여는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A가 그럼 L 사이즈 구명조끼 하나 대여하고 수경 하나 사겠습니다. 저 또의 퇴 뭐 알파 사이즈 L 와 mua một cái kính bơi nhé. 그렇죠. 중도의 vậy cho tôi thuê một alpha 그렇죠. 구명조끼 하나를 빌리는데 여기서 size L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냐면 한국에서는 L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L라고 얘기를 합니다. size L 와 mua một cái kính bơi nhé. 수경 하나 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B가 네, 총 13,000원입니다. 빨간 깃발이 있는 구역으로는 수영에 가시면 안 됩니다. Vâng, của anh hết tổng cộng 13,000 won. Anh chú ý không bơi vào khu vực cờ đỏ nhé 라고 했어요. của anh hết tổng cộng 네, 고객님의 총 가격은 tổng cộng 그렇죠? 13,000 won, 13,000원인데 anh chú ý 그렇죠? 주의가 말 그대로 이제 같은 한자이기 때문에 주의라는 뜻입니다. không bơi vào khu vực cờ đỏ nhé. không bơi, bơi가 뭐였죠? 수영하다. 근데 không이 들어가면 수영하지 말라. vào khu vực, vào가 뭐냐면 어디에 들어가다죠. 근데 여기서 khu vực이 뭐냐면 구역입니다. 네. vào khu vực 이 구역에 들어가지 마세요. 어떤 구역이죠? khu vực chỗ nào? cờ đỏ, cờ가 깃발입니다. 깃발. 그리고 đỏ가 빨간 색깔. 그래서 빨간 깃발이 있는 구역으로는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회화를 한 번씩 더 읽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어, 레이가 베트남어 이렇게 첫 번째 회화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Cho tôi thuê một áo phao bơi và một cái ô che nắng được không ạ?
0: 튜브 하나랑 파라솔 하나 대여해 줄 수 있나요?
1: Được ạ. Phao bơi là 5,000 won, còn ô che nắng là 10,000 won ạ.
0: 네, 튜브는 5,000원이고 파라솔은 1만 원입니다.
1: Thuê cả ngày hay tính theo giờ vậy ạ?
0: 하루 종일 대여인가요? 아니면 시간당 계산인가요?
1: Giá này là dùng cả ngày ạ. Anh nhớ mặc áo phao và không bơi ra xa nhé.
0: 이 가격은 하루 종일 이용 기준입니다. 구명조끼를

됐고 또물 있는 데 가면 I saw the shot of the 진보관소 like the baggage holding area and you mentioned there were changing rooms and like a little bit like a tiny bit kind of impromptu shower too. 왜냐하면 또 이제 그 주변에 호텔 안 잡아놓으면 또 이제 씻고 뭔가 짐 보관하고 힘든데

0: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1: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The time is now 6 o'clock.
3: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and we have our One Summer Night segment, and I'm joined by one of my favorite people in the whole wide world. Hi!
1: Hello, Angie!
0: Yoon-ji!
1: Woohoo!
0: This is our chat!
1: Yes!
0: Hello, listeners! Bluetooth high five!
1: Hello, high five!
0: How are we doing?
1: I'm doing great!
0: Lovely! Oh,
1: she's like the beautiful DJ here, right? Who's this beautiful girl?
0: Oh my god.
1: Oh my goodness. You're like 쿵짝쿵짝, 그죠?
0: 쿵짝쿵짝.
1: Oh, 맞아요. 다들 힘들어해.
0: 네. Oh, it's so lovely to see you.
1: I know, it's so lovely to see you. How are you doing?
0: I'm good. Yeah? I'm good. I'm surviving in the heat.
1: Yeah?
0: I'm out in the sun, tanning, doing my thing. Yeah.
1: Lovely.
0: What about you? Are you tanning? Are you out at the beach?
1: No, I'm trying to like go underneath the sun.
0: Get under the umbrella.
1: Yeah, get under.
0: No, so today, you know, I heard that you bought some fun stories for us today.
1: Yes. In fact, yes. So today, I'm going to be you guys' storyteller, okay? And since it's the summer edition, it reminds you of your first love, right?
0: Who is that?
1: This is, you don't know him?
0: I don't.
1: He is Byun Woo-seok. And for YouTube listeners out there, you can see me holding up a chicken bag, actually.
0: Doesn't he advertise some kind of chicken?
1: Yes.
0: He does, hey.
1: Yeah.
0: I thought I recognized him.
1: Okay, now you know him.
0: So he's your first love?
1: No, just kidding.
0: Oh.
1: All right. I just brought that in, okay. But what about for you, Ange?
0: Wow, my first love. Mm-hmm. Oh, it was Johnny Depp.
1: What? Not your husband? Oh, sorry.
0: No. Johnny Depp. Sorry.
1: Ah.
0: Yeah, I was like 12 years old.
1: Oh.
0: I became obsessed with him.
1: Uh-huh.
0: Yeah. Yeah.
1: Wow.
0: I had a wall full of his pictures.
1: Mm-hmm.
0: That was me.
1: Wow.
0: Yeah.
1: Johnny Depp for you.
0: Yeah.
1: So, I mean, it may have been so long that some people can't even remember their first love anymore.
0: Absolutely.
1: But I think most people still remember them, right? So that's why we asked our listeners to send us their first love stories today.
0: Wow. And did a lot of people send their stories in, Yoon-ji?
1: Yes, they did. Ooh. So we have picked three of those many, many stories that you guys have shared with us. So should we get into the first story?
0: Yes, let's go. I'm so excited.
1: Yeah.
0: Let's hear.
1: Okay.
2: Hello. 저희 연애 이야기는 친구들만 대충 아는 비밀 아닌 비밀인데요. 라디오에 사연으로 보내려니 괜히 더 쑥스럽네요. 그래도 저희 이야기가 어딘가 드라마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이야기 같아서 용기 내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의 첫 만남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년 전 이맘때 제가 살던 하숙집에 새로운 남학생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갓 군대를 전역하고 2학기를 다니기 위해 들어온 학생이었죠. 당시 저는 휴학을 하고 고시 공부에만 매달리던 고시생이었습니다. 처음 같이 밥을 먹던 날 그가 먼저 싹싹하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네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뒤로는 식사 시간마다 가볍게 인사를 주고받는 딱 그 정도의 사이였어요. 하지만 저희가 첫눈에 반해서 바로 연애를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시생이었고 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연애는 서로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차 시험을 마친 뒤부터 지금 생각해보면 남자친구의 작전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매일 제가 있는 도서관에 와서 제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같이 밥 먹자 라고 하고 밤 산책을 가자고 하고 처음에는 원래 사람을 잘 챙기는 성격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날 도서관 사물함을 열었는데 웬 쪽지 하나가 들어있더라고요. 펼쳐보니 무려 보물찾기 지도였습니다. 지도가 알려주는 곳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다니며 진지하게 보물찾기를 했고 마지막에 도착한 곳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이 가득 담긴 보물상자가 기다리고 있었던걸요. 그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 보통 정성이 아니구나. 그때부터는 그가 저를 좋아한다는 걸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데이트 끝에 그의 고백을 받았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힘들었던 수험생활 내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덕분에 저는

0: 무사히 고시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직도 가끔 예상치 못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서 저를 웃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까운 시일 내에 각자의 자리를 조금 더 단단히 잡으면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하숙집에서 마주친 그 안녕하세요 인사가 이렇게 제 인생의 남편 후보를 만나는 시작이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에게 가장 큰 보물이 되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아! 혹시 남자친구가 이 사연을 듣고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Hey boyfriend! 남자친구야! 다음 보물찾기도 언제든 환영이야! 다만 이번에는 너무 어려운 코스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1: 와우, what an amazing love story. So they met three years ago at the same boarding house, and she was studying for a major civil service exam, and he had just returned to college after finishing his military service. At first, they only exchanged greetings, but after her exam, he started asking her to have meals with him and go for evening walks every day. The turning point came when she found a treasure hunt map inside her library locker. Following the map led her to a treasure chest filled with her favorite chocolates. I was deeply touched by the thought and effort he put into it, and that's when she began to open her heart to him. I love that. They soon became a couple, and today they still consider each other their greatest treasure. Oh my God. They're looking forward to getting married and enjoying their happy journey together. I love that. I love that so much.
0: Yeah, that's a heartwarming story.
1: That's perfect love story. I love it. Okay.
0: Yes.
1: Right. I can't wait to hear the next one. Okay.
0: All right. So I guess, you know, finding that person, becoming your life partner, that's just incredible, right?
1: It's beautiful. It's a beautiful thing.
0: All right. So now we're going to move on to our next love story, shall we?
1: Oh, I'm so excited.
0: All right. And this one is from Park Deng Su-nim.
1: Wonderful.
0: 제 인생에서 가장 복이 터진 기분 좋은 일은 바로 제 나이 40살이던 때 우리 가족과 남편 친구 가족이 같이 떠난 해외여행이었지요. 저희는 2000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할 당시 스피드 시대에 맞추어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을 하는 바람에 여권을 만들 시간이 없어서 신혼여행으로 해외여행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15년 만에 해외여행을 가게 된 거죠. 후후. 신혼여행을 대신한 선물 같은 여행이라 생각하자면 남편이 갑자기
2: 우리 중국으로 한번 바람 쐬러 가자 라고 말하더라고요.
0: 부산 토박이인 저는 해외로 가려면 경비가 억수로 많이 들긴데 좀에 돈 걱정이 되네. 돈을 생각하니까 이리 심장이 후덜덜 떨리노 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2: 촌스럽구라. 돈 생각은 하지 마라. 내가 이 오빠야가 다 준비했다 아이가. 중국말이나 퍼뜩 공부해라 알겠나?
0: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신랑을 잘 만나서 결혼 15년 만에 중국 바캉스도 떠나고 내가 늦복이 터졌는갑다 라고 했죠. 그리고 중국어 책을 사서 마르고 닳도록 외웠습니다. 니하오마 시에시에 니하오마 시에시에 인사말을 마르고 닳도록 외우다가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우리는 깃발을 들고 앞장선 가이드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감성 충만한 소녀가 되어 북경에 있는 인공호수인 용경협의 유람선 탑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한 남편이 저에게 손짓을 하더라고요.
2: 네, 버뜩 일이 없나? 저번에 그 유행했던 영화 타이타닉 영화 알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그 누구고 그 케이트 윈슬렛 주인공 하던 거 그 제일 유명한 타이타닉 포즈 기억나제? 우리도 이제부터 영화 속 주인공처럼 분위기 한번 잡아보자이? 라는 게 아니겠어요?
0: 저는 아이고 주책스럽구로 사람들도 많은데 라고 사양했죠.

0: down to you.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비치, 캠핑, swimming, summer is awesome.
3: Mosquitoes.
2: Oh no.
3: Tropical nights.
2: Oh no.
3: Food poisoning.
2: Oh no.
3: Summer is awful.
2: But you know, you can always prevent food poisoning.
3: Oh really?
2: Of course. I'll tell you. Follow me, okay? First, wash your hands, utensils, and food surfaces often. Second, cook and store your food at safe temperatures and always use clean water. Third, defrost food safely. The best way to do it is in the refrigerator. Fourth, keep raw food separate from ready-to-eat food to prevent cross-contamination. Last but not least, always remember that eating safely is the best way to enjoy your mea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방송.
4: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The time is now 8 o'clock.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6: Everyone,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7: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8: 김밥가게 박 사장님도, 문구점 김 사장님도, 우리 부산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 동네 작은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우리 부산의 경제를 키워가는 한 걸음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9: 9:00